0: 생애 좋은 아빠 건강송 다다치지 생고 수반드네 배경롱친 인친리콩 감기롱친자 나당 이주비 휴람 희비리 친세 데링가 레티나 정보 띵패당 종제제 단주제비 메차디 휴진 파여 찬도 종제 띵친종 정의 향리 인비 정보 띵패라네 샬로닌도 니선로 랑조제 예름 종제비 타도체 앙당비 지지 친인 통긴제 나윤 종제바 힐라 딩가 민자 치비 자토 민긴 희장이 바시 콩라 마라사비 도표제 닝던도라 나냠 윤시 주최 통화권비 감링당 밥차비 희주 희장도 총시비 뒤니 허중라 가신 양지장 다던 진지 최제 닌제더 레지 여바시 로킹급장 로킹 먼저와 니니 치리 먼저와 니제 고미양 자유바당 로전등급 로리 시고 나초 징주 시여바마세 로자 튕기장 당랑 비시고 배당 변미인바제 대양 실로닌동 쪽거러 종이당 종 시용제 자쇼오 정보 딘피지 딘진 종토가 가드 체모를 허진 허마 샤다게 조비 레이젤던 종 첸부 희배여시 자베 인섬제 기릭토니 시고 녀와당 저르 인섬당 가드 담니 곤된 종제 소제 시고 잠미 배여라 가드 중괴니 발림바당 찹된바 던진바지 창마 로빈 로마 샤다 인비 르젤 차든 히비에니 갑디 시초토 살레 첸보 시슝여라 망초지장 린조 첸보 시제여바시
1: 공리히바노 이데 긴치 달랑바 시인한다 레가 몽보담모 조이 신고야 데 레가 몽보 조울리도 디 트레리나 다 바차 사슈존자 간다슈
2: 바차 사슈이나 조노 조데다 nge mo mbo zal pe tu ta ti te xo da ru ta jong da ya mo ri ti ching ta ti no ti ne ce gon da bo no se kan hi go ga jer per na nga ge tin che ma na ji ta ne ja sa ge ce gu chi mo ten ji be li
1: tin ji zong la
2: tin ji zong no la yi to ma zong cha ma ta xi ye ma ten ne ge zong ma
1: xian zo zong de ji
2: ni ki tin ji zong ge ji bi ta che zo tong che ji yo re ta tu ru du ti no ta na Soma ta loda chi mori, zhong choma loda chi mori, yi toma loda chi mori, ge choma loda chi mori, katay ti chungu yue ma, tana chayi kwe de yama ta, tana pa pa chen tiki, aja aja tiki choma loda chi mori. Ta turu we na zego zbe, tana xio tana ta don, nga ki nono donzi yue ma, tiki choma loda chi mori. Tana donzi yue na zi xie kwa tira, ka titi yin ee gan donzi yue ma, zay yue re. Jaki ga anda putung hua chiki gan donzi yue ma, zay yue re. Lasa ga ki, ando ga ki. ओ चांदो के बेके करे खाने नासन ते जके जे इनके जे छंदो दोजे ब मंदा ना को जेवी लोटा चमो ता जे ना ड्रोन चमो ता जे ड्रोन ता जे ता ड्रो ता रे मंदा मो मो या ये जेने गसो के चांदो ना सें का जे तीन छे के रेपा चांदो ड्रो छे महाका को रो तिकिन ता जे तने गसो लोटा चमो ता जे प जाना जों दो दिस को जोग माने
1: ओरे
2: अंत
1: चुगी जे ना
2: ओ चुगी जों ता जरे के चिचु ओ तो के जसा यर को तिकिन ता जे को जगा की ड्रोन ता जे
1: जगा ड्रो
2: ओ तन लाती उजन तन ता कांत ट्रोन ड्रामा द जक के में ट्रोन मोंपो ट्रोन यरे ते
1: ओरे ओरे
2: ते के चीचुन ड्रामा न मोंपो ते जिन तुरु दे ट्रो दे करे ल पसन सो ट्रामा रे ते ये तो जे रे न हो ये न रे ट्रे मरा मोंपो यरे आ जागी तो जे बिगी तो जे जाचे सने ते जागी ग नोल दे कही के शो छान जन
1: ओरे
2: तन पके जा हेले ने न तो तो रे हो
1: ये मातम
2: को ओ ये मातम ते रे या कही के को pata zatang tenle song tenle na pe chai ga na yadong ge tong to ge zatang tenge bomo
1: drama
2: ta tige san na ja ji tong je ta no tege ge no ta na yewa ma ra ma mo bu ye re ka ki ke na ko be gi tele je ta ne hon chu ya de bo ta ne gi tong je ka ki ke ta zatang ten pa zhe de nyam chen bo ma ta ne
1: tong je ndo la
2: o ndo la jin na ne ta ne wi ji ni ta xin ka je ko ja ge ge ta xi be ge ge ta xi ti ge wo li bi ta ta xi ti no ta na ka ti di ni do je ge lo ta na ga de pe ni
1: ma
2: ji ta jung de ge an de chu su ren jao ji ye ma re ko ka ti
1: di
2: ta na ge chu chen je ge pa an de ge tu su de la chu chen je ge pa nong ge nong de ten su xi ti ge ta xi wi ji
1: ma ji ma ji
2: ta ma ren tun de san do na da ko yo sun je san do ti ge tu ne tashiwi laba tanga kiki nyanga chende tiki yole re zego te pe masi pe pasan zubo rison tano katai kalan ro nomo tsoma te loda chemo re xayo la zetene ta manzu tiki ho katai kalan yanjali zene tiniwi no tromba tanje kama gore ko ta sacha yeme
1: tanje
2: sacha yeme tanje ko tromba kama te tsoma nidupa tiki gore ke tino nidupa yoy ma o tsoma ho loda chemo ka talangpa jo jo re talangpa tanje ki pa gaje zego pe masi pa yabo ta ti zego te 통다 빠스한테 초마데 나가 세대 주의교요 세대 여러고 년달 따라 주의교요
1: 그때
2: 다다야 나오고 지대에서 지대에서 산놈 신야라 비도요
1: 고는
2: 저 빠다다 때라 두루제 주 제고도 빼서 때 존라티기 삐좀 법 주
1: 두루인들
2: 다 땡아 빠자 사휴인다고 나이나 땡
1: 세고 최니나다 시고 체휴선 지로야 다 존토가 다 조라 체휴선 지칼 즈독 시고 럽진 로마 그냥 저열이 자시 자난 그 그냥 저열이
2: 디
1: 챕시칸이 나리 리니칸이 나리 초마 그 냠츠든 멘트리 그 시고 드나저고 제제 시고 편선 초보지 빼야자고 제제
2: 게 띵제 존이다 존세용기 토카자저 침보위 나 존년제 리콘티기 게 토카자저 침보위뇨요
1: 나
2: 존베 라소바데서 그때든기 덴데슈
1: 어제
2: 아 고소 연나 심바 가보레다 호
1: 지지지
2: 아 네게 고르 레갈리온 비카사 강아 쳔모데 자오 탈로데 쳔모 단지 고르 리 야몽정모르시 베 차이가나 예메 단지 종가 단지 두르는다 리카데 리온데 촌촌모데 게제 부주 크쇼 존 카사 그미데 고춘요 존노레 네게 네 쳔팽게 리가도노 고 부주 저체 예마
1: 지
2: 쳔팽 쳔쳔레 데 리가데 제고데 쳔팽 카카니 바주
1: 오리 오리 조 산이 콘덴다조 교친데 지티 로시나 촌드로 호 지리데 존시존 존이니나 땡게 쳔 모게 오리리 띠띠나라 시고던데 있나라다 효진 야모 대여 있거든 몬소기 나라 바차 야모 여지래 이래
0: 시핀 샤야나 인핀 코니 장인제 샤야 인비 마서당 강인종 준진 뿌고니 시핀 샤야라 효진나 치 까카치비 샤와 휴제 정보 딘피지장 레유제 센젤당 침상거 강을 소지 진비 영거장 태뇽 여바제 예나양 공기 토미 산디 마디바 겐체로라 딘봉이니 라양 휴밍아 제빈 샤야트 장뉴 강여지 휴제바제
1: 데 마기다 제빈 샤야 좀 디나라다 셰르 핀리 온 롱소소리나다 케피엔 존라다 조 생칸 칼고 나마스다 조 반조 칼로 케피엔 조 체요마호 텐즈다 셰핀 트레라 강가 된다 체뇽지르디 겐치 다 셰핀 시 샤와데 트레라다 와사 마리토 사 마리타 나 칼리파 텐르 지사니 그 산로나 코뇨
2: 된다 산로 뜨제슨 코뇨 겐제 체레스나다 나 닌투니 켈로 리카노리 야 샤온데테 자이니 조 트레먼 트레그 디기 칼리타 뜨 침송라 나 하신 강가 침보이 지르코 나 드로 먼티니 강가 침보이 인데킨 거 되나 리카 카사칼리 고가치르타 때 원래 마다선이 띠디게 센노라 강한다 체뇨요 데제티 다 온송게 토미기 산드 산노 데 두르게 호자데 다데 만테니 준제위 그 산산 들어리티
1: 오리 오리
2: 데나 로니스데라 다데 리카체 고치모 마베테 마리 다 조데 체리스나 니토니 그 자제 로니 니 그 자니 로바다 땡아 미기 산 도에네 도테 나선을
1: 호
2: 다데 난도 데테는 가사칼란 로무치 바데 데는 마루로 외치마호
1: 딘디게
2: 강아제 인트레스온시
1: 오리
2: 니바 찬히고 제가 다데 실리칼린도 실리 카사칼제 제차제 드란도 고카치로 두스그 만도 산다 드루레인도 힌
1: 그론서스 실리칼라 시엔제르고
2: 드루레인도 힌 드나 리코노니 나이나 고마키안도 고나 오리 마레고
1: 데제 데제 오시
2: 드론데니 닌도니 혀 자선로닌 거 전에 데나 담 먼틴 다 레히마다 상크템 먼틴 딩조 외자비 어 먼틴 우루 아소조 야모세 외제히나 로다 치모 타제라 대강 안 냐뉴데 여러고 자자자 담 펜스 쳔보 투티다 카히히가 게 로체 지자드 콜로다 치모노로 만소에게 카히히 젠데나 이게 존재되 조에노 젠데고 이게 존재되다 리카 뉴스티니 손레고 하다호 리카 라헤 밀린다니 이게 존재 조 데카체 자케노 슈타이 즈조체 텐존도
1: 지시 지
2: 로다 치모노 푸데온 디디테니 콜 드나 베데카 트리가도 티타 레바노 온더름 스지조카 데다 좀 먼도 두르레네다
1: 지시
2: 드론데 데타 디기튼 펜도 쳔모데 페나 나 따타이나 탄 란주 조이나 데 창도 존재이나 데 도소가 다 아르 존데 바리 다 존데 웨제 아르 냐뇨 데 조데 나 소레 쳔모는 존데 데 롱가 당히 제고 몽포 베 파일라 하자온데 드론 당히 몽포 베 돈레
1: 호
2: 존데 몽포 스디르 위 차선레 나 조제 제고 바데 녀혀 바 드는 베제 리더 거지 유마 촌데 데서 몽포 스 존데 위텔레 다 데그지드네 게다 헤젠 달라야 냐뇨 쳔보다 달라 치시스 헤제나 데시스 뼈가 쳔로지다 냐뇨 쳔로 기타 호 드론데 안유 단제나 버저치 못 단제나 드르가 펜트라모 투사레 드링게 드네 네게 먼드니 닌도냐가 자선로 달라 제 딩조 외자 위드네 드네 달라 다도 뼈가 데리 chess, pigi terches tongoli, genzo teta, parobatel, pento, ions, jutsuta, jay mansu, tenochelamatanil, pento, turuzon cheda. Then a kitchando tronche, conjet de sukuyang, ala yichi chambo yere, jacho chambo yere. Then an tonche chambo, wison, the yella, negeco, payasho, zole, matting, og, la lang tony, the legatic tula, winisoguturun, shuli.
1: Rigi.

0: 조남초 뇌라 히미제 두포미 제따라 예완제 바다 히미제 두포나 뉴쇼케다 시급이 고르신쇼 중국나 히미제 제가 팀부 히임비 힘바망초지 준티징가 조추 부수민지 히민당 딘디 망자유 디시라 텐셰다 조이추더 히미고슈 제단 된바 마중와다 난큐효와 야나 마게지아 생칸진비 히메시딘 린제 두푸니 소효위 조된빈츠 마보텐지 히메시딘 린제 두포바 히바나 뒤토나 히메시딘 린보키 미르본츠기 완제 말아즈브라 네체 자단 점바 보발라시라 네다 므다스 조르 뉴히포비 네비 티브라 nga lampan ni da thiba da di gi sir ba jin di ni da di yin qin jun ran ye ji dan go wan ji ni chu ye de ya go di wi ge ji tu ni xi na ye za ma jun ra mi li po xi me ma bun zi ni ni da ra dan ran ba thun ba ji di zo er xian san gan di di dan bo wun jing ge xi ga go zhe zha bu yue ba ni ba zhe ba na wa dan xiu me lan ba xiu ba si ji dan gan nian ba so 原来这内大天吧，孙吧，我就忙不听行，给家没啥话，一吧，我有口话当我拿话，汤去吧，他那真吧，多话说些，忘记内大就完意。你给吹到现在没用了，后面些电铃器多破个，他妈一把多，你把多破啥呢？看着的，肚子闷头，得联系你，你给给多的闷着我了，我过些个吧当，爹你查嘛。
1: 在宣布比军规破局吧嘛些，使用的是曲张米杨丽霞的主题，十八级下面写的零锻炼写册，牛的动个吧。真把三部没比都碰开了，你把都感觉使用的是一样的修的九个吧当。真把三部没比都破比你把，每句每年做对每笔我都修的九几米。第一进程呢，真把三部没比干事，你毕业修毕工人吹的，明年后年。
0: 你给几顿做事？下面写的邻居都普遍内吧，民工都没写为工作。女小姐，民居写着呢，还讲开天话生意。搿点民居刚也没写不啦，他讲内吧，民工都写呢，都在锻炼写册，急忙都写的，你今年出了给几顿做事？

감시 냔주로 추계 몸비 바탕 그 진상 뒤지 번주로 호불호 소비 관계 지롱지 너나 창동무만 농지리과 관계 농지시에 가 창동을 진행

0: Kirki, Simju W. Legardine, Mangso Ji Kazakui Dota, Gani, Simje, Rikuji Kinetu, Takju Shuxin Chehu. Shanghai Chongir Huangbuku, Dapu Chow, Chumshung Ki Chungishiki. Nanzu Gengu Soro, Nyongzur Hajan Samutula, Simna Kazur Yan Chimbutu. Lubjin Ki Turab Dir Sua Yiju Chungbe, Nanzu Mune Sunam Chiwata, Digi Demba Shi Ritu Chi Chukiyu. 浙江嘉兴区通面省的人民中集团重新念制批的丁色东区的浙江区上海滩集团级别三年得不到今年这局所中习近平区补贴公平的流失变成念修丁色级行于年度你这样的路嘉兴区重新级重新规矩筹备用不过了我这些东西给你送去送过今年如你是曾你对吗浙江行经济安堂不了你 嘉兴区习近平所列的集团财政堂国土统筹体制堂阿通的建立沿用温泉苏州的这些重点财产及短期安逸水能水域任期前呢阶级人别七十七十几多不及激烈循环是年级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七十 당 돕실 신규 롱고 갸타 조명아 예 럽친기 양규 람비토 럽친기 등수 닝돕기 니티호 중국 공제당기 미마라 튠지타 니티제니 로규 디데낭 괴적비 미유기 모사라 직주 니퉁항 되바타 중화 미래 얄랑바타 축부르 교원니 돕실 교루에 럽친기 종규 종규 뒤럽사바라 럽신기 등숲 닝돕 탈배 동워라 니바르투 시진핑기 뒤럽사배 중국 개주 댐배 지소링로기 공부제디 로셈 직제타 라소되바타 삼류 전자 돕친 디제디 럽신기 락렌라 주비시바타 군디 동화 년개 듄투 텁주 지표바타 젠롱 듄투 각도로 지개바 톡더 바르숨투 텁주기 댄슈 균교타 배개개 랑쇼 댐부진바 심슈 체명앙 균도라 카데 조바타 남바사바 뛰고의 시댄유 럽진기 등수 닝돕 탈배 당내 뒤럽사배 중화이 서시진비토 캡콘카라 총계 정신기 폐계 운교를 용신유 다시 중국대니 변조지부로 점린기 앙니바라 댐보로 내보탄 외소뇨송기 시균 고라시뷰 앙탕보로 림니 고라시뷰 변조로 반응 용교로 균투 꿀치지진유 다시 중국대니 사르드 뉴바 치로조 격슈기 변조로 만나기 최소교화탄 쇼크뒤 사르드 뉴바 고라시뷰 앙구바 리뷰 다웨 함우닥진기 다웨 콜라르 수십 시번니 베터바닥진기 초딩도 주에 바라 계급진비 락즈 케진카지 뒤마라 각도로 토비 랑게기 심주 사비 미네 돈포르타 콜라시비 사르티 소바 돕친게 난기 창보로 콜라시비 앙탕보 리뷰비 점린기 천세 돕된 계급기 초수 용료를 교신유 다시 중국으로 점미토 시균 치슈기 롭수 마라타 지소 겐송 마라 면주 말아제 준신비 미마망소기 톱소르타 대소로 대자 소르심제 응아르베 체로타 응아르베 겐송된바 응아르베 균투토바 제종유 다제 중국디니 주진지소 고군의 준신바타 로규정신기 권의 뒤미 위풍기 내뒤 탁주세유진 미마 동주를 주필학삼 균용내 지소진로 등급진기 돕친계급 주준제비 베터 믹빈초소 등규지신유 로제 당진부터 개조진유 양규기 러브사베토 안주 럽지 등수 닝도 다르베 응아르베 레바동화타 동매 섬듀 라규로와 메바 고무덥 3조 메바 지제디 디베 퓨중기 중재 되바타 디베 치베 외동 사바되고
1: 디글레 쿠네 비웨네 츠 치키 프로지 제진핑키 무즈니 팅저 변조키 디와이 변조 댄신 균체 아 피케 용화 균총 치발 니바르토 무즈야 부니르고 시타 무제 기급도진 주준 치발 니바르토 중국 캐주 댐비 팅저 키 무제 말라 강교 주구 시데나오시 롱친 키 차구 중앙 비 구수노라 서구 카타 디센 카키 무엘 슝노 겜니 무제 무생 변조라 샴티 슈규 자위 미규 도진교 타경 치니 무제 기급도진 주준 치교로 니교시 심시 산동 옌타이기 교조천제 체교공수시토 서토뉴비 쿨교 추상세타 뜻십체린 직체키 뷰리키 추튼수뉴 수빌하 람디치신유 팅어중캄튼콩피게르딘비 닐경치포라 다우토 멍우두지키 강예치구유 타자 스타네티 중캄 튠세기 진타 운교르 겔람스 초다 철교로 구디다니 겨즈 중캄

0: 노브규 감츠 줄람 사바소 계급기 탑주주 랑괴강 슈퍼제제디 총계 용기 협본수 뷰디 공비타 추세 토베 고이 뷰세 토베 초와 편제 치베 주지 제기 순념 덴베 비리 주바라 군디 후르타 동규 인시 송규 중규로 롱아 인항 중친기 총기 개풍기 천세 서두 발견마라 종류를 주인해 지소용리의 심주 사비티 마조 제슈 다유기 개제니사 중안리에 개제숨사 닝아 바라 토로 동교탄 팅럽 수준리리 큐소마라기 상자 사디엔타 개기당리에 시업주 리리기 뉴바 개치르타 뷰세 토로 동배 자주 락다르 딩섭 제규 각세 주람기 상자 개치르당디 니동 개미 숨줄리 발립디 중진기 노브규 감추 줄람 사바 규비 소진 긴진 치세 제된 퇴감 응어봄리 개와 제규타 총기 용기 실도 낭진기 지불 고르 통주를 고동리 개와 제규 뷰세 토베 소위 십슈 파르겸 숨게 조준 제규 정진 총진타 규르규 딩섭도 동보라 초니니 뉴바 뒨주 제규로 군디 당니에 치치외 총기를 팅럽 진기 주중라 군디 후르타 동화타 팅럽 진기 미마 총기를 조준 제규 임바시
1: Mimi da chiki, nganzu lakbar chukiji.
2: Mimi bu chiki, nganzu lakbar chukiji.
1: Chu chuti chiki, nganzu chuchu lembar chi.
2: Chakdo gupe chijuyi, mu chi shunzi lembar chi.
1: Mi chiki zhuyang si, gyangzhu che cho.
2: Nyamzho rime zhuwan ni, ngamji dende, yangzhen si ki.
1: 서초

0: 워코니 칸키랑데 로인 신카 노르 무이 드린 제도르 시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든지 고쇼
2: 아 니 고마디 고데 쳔이나
1: 워향이 데 모기 도조 사쇼 가사카게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잘라 랄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도 소노 요아카상가
1: 야야 따든지 인두 레센트 응마야모 요스케 데 앙초 이그르니 난다 조타그르니 수준그르니 돈촐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상그히
2: 오레레레 롱진 카바송야레 진가 마히 초드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 돈나치닌가
1: 오레 다냐보치 렌야
0: 레레레

초보 넘바 아니 나 신년아 바다 시지다 신다 좀보고 컨트롤러진이 대역이 피선 초비 루가 기리니 준지다 답이동에 되니 나나 저 도르도 미베 온 게시리 텐데 손사 치기 대역이 루가라 참비 저와 담무디 나니 저양기 신감 리잖아 쇼다 디니나 치기 년진 된라 이슴 소위 대역 루가 주제나 소 뇽르 낭투기지

이상한 거로서 빨리 따지여 말이 드니 급디 이게 그 숙대다 베인이나 하장은 잡으리 연결 하버트 먼저 빛쯤부 디겹지 가스라 그 옆에 그 돌인다 자기 돌 옆에 그 이게 대만에 봐가 동호대 이게 노는 게 이게 이수여로 대소다 다당 가서 베르기 돌 통주 옆에 그 급디 급지 이수대 니디 잡아나 하장을 단 다시 버리 하장을 총발이 이수기 차니 짜라 소바다 아니 자세란다 되는 맘 짜다 되니 대만에 봐가 라세란다 되니 이게 맘 지데 이게 근저다한테 하장을 다 통보여 버리 진짜 인디로 다 딘상 그 키파 몬치와 지기 다 기원 겐된 침배 그 숨바띠 여야진이 템스 선보자기 비 얘기했대 서브조이가서라 빌렌사기 얘기했대 아니 급디 얘기 얘기했대 이래서니 몬치야 그때 킬링 거였대 내가 다 하장게 진짜 치와요 봐 근데 얘기도 얘마지 처리잖아 다 벤주 키파다 그래 야 벤주 키파 만보지기 Tini tem sambo tasa ti shung, shung yoba mazi kogu tata ngansu pishi tong yibi ki piin de sabda zipa ki lenken ju penbo kipa ritchi ki Ani kab titi temu ke pi zubi kasa la pe lensa ke yege te kanyin seba yina Ani di yangan la yubi ke hiang yung yege hiang yin la pe shiba yin se ni Oda, tindri hiengke tindri yoba re Tindri yindir ta ngansu teso choma tse gong zhini ngaro sang tong yaba yina Temu ke kab titi la Tini yiri mamboji la kongri ka tini himju shi Deso la yandi yandi taji shi Ni ane deso gong nong la ta ndolen dan Ani nijun rabo deso tsa lang ni Ani korang ka ta biji ka tina payo sibar Tinti yin tila bianji kipa ra kipa na ki hiyan isa ya ji yana ya dela ya Tima sambo cha ka peti yu sibar Ta wenja zawi chani hi ya pa yin na Korang ka nganzo dada yubi ka yang ye da saji sunji 그때 단위 진지 비인데 저 그런 작은 당금아 줄루다 이게 코란 게 되니 그 줄이 대마인 바게 되니 사지 순지 좀 막 대박 고셔졌다 되니 자초 취향 그 거니 방 듣다 되니 양지 되니 고런 듣다 라수 바테서 쇼요니지 따지 시바이나 쪼르 갑데디르다 자가지 이게 랑 앞에 띠바 히쳐와 쪼다 자가지 이게 앞에 띠와테다 녀세 대버리 하장 가시버리 하장 가시버리 대인들 퇴무 코랑 그 응거 놓느냐 자이 낫지 탐바티 베이 생길 때나 패스는 더 손이 바로 자이 낫지 탐바티 베이 생길 때나 패스 손이 바로 대인들 너를 띠바이나 코랑 그 자이 찬이 빼내서다 자가지 이게 임바티 아 무슨 미신 강아 강산지 니타 바티 리지리 나도 나 퇴무 그 드니 비 조단테리 아니 코 비디 조 비지 이게 지 Tani dati bit enji te son zi Ti ji san ani yipi ki tsadil ta Dabu son zi gampo la yipi ki nyi ngasi ni Nga su xolo ka nyi yo wa Wata teni ya temi ki tsamba yin se ni Tendri ki ta xeba yo ba re

0: 我们的主角也天天婆婆想着也婆婆差不多想着那个人用的
1: 참도부터 주주이 되나 보고 세주이
0: 보고 참다 세는 가르 좀다 주이
1: 가르 가르 가르 가르 키라 가르 좀도 주고 키라 다음에 쇼 라트 주로 와
0: 아 라트 신절이 아 키라 가나요
1: 예 쇼다 접선 가자
0: 키라 쇼다 되네 쇼샤 단지 비래
1: 에 키라 세스코 야 어때 뭐지 대지 쇼 빨아 되는 빨자도 쇼 쇼다 되네 쇼샤도 벌써 네가 죽리 마 겨우 쳐도 정모자 쇼바 쇼바 알아 교다래 지 알아 걔다 담아 알아 대주이 나 사사주 대주 매다 뭐 쪽
0: 나 대부지 어 기타 쳐고 어 첩주라 빠라 첩수도 쇼주대 죽바 쇼스고 치지대 베베 치스대 쇼주대 럽스 샤주마 쇼바 럽스 마스나 쇼바 고라 사용마 두부 가라 샤용 떨군살 답이 마셔봐
1: 쇼쇼와 고라 달리리 계속마 첩다 튀리 매
0: 쇼바라 쇼야 대모대 벽하와세네 달리리
1: 쇼바라 빠르자 터부디
0: 푸돌레 숨 쉬위
1: 대나 빠라 첩수다 다시 빠라 첩주이 따똥 빠라 쇼

0: 그렇지.
1: 심바보나 나주의 롱친린 진지어 소현답인비 제 신주린진이 그런 나주의 롱친진지어 언제도 가방자 조지 제거 강아두 조지 제거 강아두 제니 나주의 롱친다 안 좋아하시나죠

0: chal nye tong jame chome chik lo yag me dawa chubal faransi jasa pali ir gongzo a chebe nyamdre jaso lobzo ceri rinne zanzu yi kapsum so jibe tondu toal rangye yi ngar zoga lingdo dingi tong lo lenda chanso chego yi nangla damdun chungbar ta tene nye tong chu lo la ane gegab rinbe mimir rinne shusha ki minishung nangwa la lingdo di chubar nye tong gu lo la ane lingdo dingi nyamdre jaso lobzo ceri rinne zanzu oyen langangi ti ju da chabda a chebe geji mimir rinne shusha ki chanje ki minishung nangwa la dang aso lingdo di chubar lakbaadu jikab shuji Xi Jinping ki gab chuk sunbe jayon tumi chokjin 팅당벽이 숨쉬다. 중화 미르기 아니 변윤 타르에 루규트스. 땡지 김서르게 중당. 마나스 아니 장가르소. 메시마 유규동에 아니 라빈기 냥아 균진체 유체체 딱 담에 되게 좋나.
1: 퍼자로 토블럭 히리야 아야 야르보 제요마송 콘야 아라타 주난르멜레 유야 가톤투 토딘르 용바이야 코란주지라 통오요야 오데바 토미다 파라슬라야 시톤케 다바 다타미야 파르라

외전달아 도기 치월이지들이 시당의 템의 선보자기 지비기 이즈데 외제 마돌 외메기 이즈데 쳇 지바 마레스 외메기 이즈데 외제데 조바 지바라 테니 아니 제엔데 코 외메기 이즈라 낭기 조아쇼마치 마돌 쳇 지바 마레스 또 겐디치베가 아 드제단 지 데비고는 마보치 손바라 다텔라 니루 쳔보여 아 니 고온데 헤바나게 아 코 자가지 이 테니 되니 이게 그 편의는 가로 쓰게 비디스라 렌자가 얘기인데 지신이 라서밖에 해 봐이나 근데 실로 들에 주지 가서 형아리 겐데 집에 해 봐 망기 해 봐이나 고 들에 제바 잔지 형아리 되니들 뒤색이 찬이 해 봐이나 템이 서버다게 고 지르 되니들 아 단들라 대점지 아 나서 쳐서 그러겠다 아 진짜 메디비 손잡고 지리 되니 님바지 처리 있어야 되라 같이 그 얘기를 빼다니지 봐 인생이 기어 다조 때 버튼 렌체적 아 아니 순서지 카체게 얘기를 빼되는 좀 인색이요. 왜냐 네까지 카체도 괜찮지 그 단지 세상으로는 네까지 카체해서 해야 돼. 나가 아니 데려와. 나가라고 얘기. 나 거기 인생이 되지 좀. 근데 옘바지 처리 있어야 되나? 서도 벤치한다. 공주연대 장소. 근데 통일 로상 치지냐마. 나서 봐 된제 그 개발이 찌기. 아 아니 나가라고 얘기라. 빼다는 저 봐 인생이. 된대지 송교리 된들라 렌자다 와들라 빼다니 송바이 카치지 이게라 빼다니 지바이 바 나가라게 이게라 빼다니 지바이 바 와다 된제 그치리 기동 카히지요 바레 대그 노나 실어 아 드니 믹서 그다 해동 지치리 세는 기왕 겐데 지베크 아 아니 송당데시 딱 기왕 겐데 지베크 아 단주 세타 나서 바 대소 노나 아 아니 퇴무 선보자 그 비즈비 가슬라 빼다사 그 이게 때 아니 그부터 이게 인스 그부터 이게 그때 얘기했던 인생을 대인들은 그런 거 단지 세탁 넘어나 내리 측지요 랑지 일륜보 틈을 삼보 짜양 급디 자주 지마 쓴지 린자나 자가르도 쉬는데 베이장 급디 이디지 얘기해라 마시비 얘기 대당 베이니 현도 양자와 서로도 꽤바 대인 오진 내 단지 세탁 넘어 쓰지 대인들은 Tuemu sambota de jagala pepi kasla tata jagaji ani kubata kutini jaju jimasan jikapsan kideo mare. Dika ji pishitan ya jagala pishitan ka yigetya kubata jitni yigetishi. Dindir tuemu sambota ka yigetela mapishi ni ani bizi yoris. Yigziki bi jinsen ya kubati yigetetam bii ni di zuri ki chani hajan kata nrabu yoris. Ani korang peri di jibake ya materi. Tene diga nola ya kubati yigetnam Bei dan ra chi wi, bei pa jiang ma le pa xie gen tong yang, xie zim lo nui pa yin si. Dien dhe le gupta ge yege ji zhuk de dan, bei ni da hajang ge dan ra bu yo ri si. Hajang ge chung ba ri si. Dien dhe yin dhe le gupta yege la ma za la ma nyung ke ji bei ri ge ma jie na yang. Ani gupta yege yege de shika zang ji kurong, oni lo ni ge ri si, lo tak ge ri si, yizu la di. Da jen si che ri zina, bei da hajang ge ra chi wi jen si che ri si, oda dhen ri ji song ba ri. Dien dhe yin dhe le ngaso sun den yin de ba yin na ta jin se chen bu ri tue mu ja ga le pe bi ka si la ge de ge da ja re shi ma de ri ge de ja re shi ma de shu lu nga ja sen ji song a ni ding ja sen ji ka ri ta shu lu di re zhu ba da a ni ji ba ka si ri di yin de le ta ta ta di re dik pa lang ka di ri di yin de si le din di se ge cha ni xie ba yin na ta ta tue du de ba ji ri nian ge cha ni xie ba yin na ge de di ja ga shing na a ni xie na zhu lu ge de ge yi zeng de ha shang ge guo xi qi wi ge gang ji cha di 그 용의 얘기가 전화 붙여 줘요. 성기 찬이 겐던 집에 그 수만 남기지 아 등산을 가서 빨리 따지여 바래. 어 드니 급디 이게 그 숙대다 배인이나 하장은 다 버리 연결 하버트. 먼저 배 전부 디겹지 가슬 그 옆에 그 돌이나 자기 돌이 옆에 그 이게 대만에 봐 그 동호대 이게 노는 게 이게 이수로 와. 대소다 아 다당 가서 베르 그 돌은 통주 옆에 그 급디 겹지 이수 때 니디 잡아. 하장을 딴 다시 버리. 하장을 충발해. 이즈기 차니 자라 소바다 아니 자세는다 되는 맘 자다 아 되니 대마인 바가 라세는다 되니 이게 맘 찌데 이게 근저다한테 하장게다 통보여 봐리 근데 인디로 아 다 딘상 거 키파 몬치 와지기 다 기원 겐데 침베 그 숨바데 여야제니 아 템스 선보자기 아 비 이게데 아 서조위 가서라 빌렌사기 이게데 아니 급디 이게 이게데 이레세니 Monchia get the killing yard, Delata Hajang Jinse Chiaiper. Then a yen hito yemachi cherizanata, Benju Kipata, young Benju Kipa Mambuchigi,
Tini temi sambo chasi achi shiong, shiong yoba mazi kogo tata ngansu pishi tongi biki piin da sab da zuipa ki lenghen ju penbo kipa ritchiki. Ani kab titi temi ko pi zuipi kasi la pi lensa ka yege te kanyi seba yina. Ani di yangi na yu biki xiang yungi yege xiang yi la pi shiba yin se ni. Oda, tindri xingi tindri yoba re. Tindri yi dira ta ngansu tesu choma atsi gong zini ngaro sang tong yaba yina. Temi ko kab titi la Tani yiri mambo ji la kori ka tani himju shi, deso la yandi yandi taji shi. Ni ane deso gono na ta ndolen dan, ane nijun rabo deso tsa lang ni, ane korang kata biji ge de tena payo siba shi. Tendri yin di la bianju kipa ra kipa na ki hiyan isi ya ji yana ya de la yang, temi sambo tra ge beti yu siba shi. Ta wen ja zayi chani ki ya pa yin na, korang ka ngan zo dada yu bi ki yang ye da saji sun ji. Kata dani cincin pihin dah jukurong, jaga dangga mah jilu tan. Iya korang kita ni zuri. Dia mahu bagai, tni saji sunjuk jum mah deba gosha jatan. Tni jatuh cian gugoni pang jatan. Tni yang je tni korang jatan. Langsung bah tesu shoyon iki, taji si bah ina, zor kap tadi leta jaga ji iya rana peti bah hichewa. Zor ta jaga ji iya peti bah teta ngasa tebore. Hajang kasi bor, hajang kasi bor. Di ini le, temu korang ke ngergun orang ya, jayi ngaji tambati bayi senjir tena pes, ni tersunyi baru. Jayi ngaji tambati bayi senjir tena pes, sunyi baru. Di ini le, dalam tiba ini ya, korang ke cai chani penasa kita jaga jiye gini bate, ngaco nihin, kana kansa ji, ni tambati ni ciri. Nada, nade temu ke, dini bayi zatang teri. Ani kau bayi di zat, bayi jiye zui. Tani dati bit nji teso nze Ti ji se la ani yipik chadala ta Jabuzon zi gampo la yipik nye nga se ni Nga su xolo ka nye yo wa Wata teni ya temik zamba yin se ni Wata nri kita xe tang yo ba re

0: 워코니 칸키랑데 로인 신카 노르 무이 드린 제도르 시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든지 고쇼
2: 아 니 고마디 고데 쳔이나
1: 워향이 데 모기 도조 사쇼 가사카게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제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잘라 랄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도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든지 인두 레센트 오마야모 요스케 데 나초 이그르니 난다 조타그르니 수준그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 상그히
2: 오레레레 롱진 카바 송야레 진가 마히 초도드노 무기 송그냐 뿌 예히 돈나 진인가
1: 오레 다냐 보치 렌야
0: 레레레

0: 야 조고 당에 끼 말은 살로 조스리 소리 다 들으면 그 태당 보통 레들 사마히 보지 산조레
1: 제데데 다코 드리 나 진다야 뭐고 사마히 보마 산조 근데디 치상 뭐
2: 보지 산조 보지
0: 제 보지 사체
1: 보지 전에 야야야 야 보모
3: 오
1: 알아래 제도 크기도
3: 요요 아고 아고 저기 돼아
1: 야야야
3: 야 아고 제도
1: 야야 야 고친 이거야 저 뒤졌지
0: 야 저기
2: 저기 저기
1: 세향 음악에
3: 요요
1: 세향 소지 깨져
3: 요
1: 주마 깨지
3: 주마 깨
1: 때 모로지 세계 야 고친 이거 뒤도
0: 보면 때 루샤자 좋지
3: 요요
2: 대로면 라피도 소향이 저기서 깨
1: 오 진짜 힘 버렸고 저거 가자 대체
3: 요
1: 다 제대로 도 맞네 다 자 죽자 제단계
3: 요요 그게 제단계
1: 대 라사브라 단계 야 대대지 야 대 보면 더 좋을 거고
3: 요요 나게 아고 저기 서로즈가
0: 정기 뭐 서로즈
3: 대체 뭐 보는지 저기 사 와줄래 출라이드 말래
1: 쇼마 쇼마 조제 할파 뭐히 정나 싫어 매팅으로 따서 야리 리랭이스 정도 쳐쳐
0: 그들의 마좀에 보모 조지 될 라터 먼거 나키마서 크레디트 사마 모본은 요 산톨마
2: 제제 그 졸라 졸라 있어서
1: 졸라 저 쳐를 그 대팅 어째 로조 일팅 도모 돌을 그들이 드링 거기 제가 지시해 그러고
0: 랭어 말에 조 조지 레주링에 기타 마론이 이름 보리트레 로조 일테 담보레 거야
2: 제제
0: 레테테 사마한테 사투 조제일사 대산다올 레미테 사마톤을 디 졸라이뇨 그 졸라말레
2: 제제제 다 거기 조지 드래 사츠 좀 보더 렌드라 더 졸라야키

0: 드링기 니모티 칸데스 제고이나 삼제 샘제르추
1: 다랑 쇼게 너니 둑스 랑바다가 디린양아 대당아 릉주 두산베 가보 시보추
0: 주접제 쇼고나 직디에 임벤 동강기 니모티기 토마다 양아르 게샤 삼제 샘시보 두기
1: 네 쇼고 나라 소소 동게 니모티기 토마다가 로케나 니모레고 추 톱셔요 마레 오르데게니 요 마레 삼주 아니
0: 네 네 자가나 치미 토모데야 토바스메 마자 알라와 인디 샘이 조조고 접샤 아 콩도 세제 보모데 세제 로르스탄비 몽오게 되샤
1: 네 차가네 친제 보모데 두바 좀 맞여 봐 알라베니 보모데 좀 적적 겹샤 네 좀디게 파렌제 보모 수수 좀 사야 마르타 좀 세네 치마 세보 쇼기 세베디 보모데 게메 리소
0: 이네 네 모트 단체 레 같이 미 랑가 뻬 모테 가샤 나네 콘트 메르시 바로 지기다
1: 네 모트 단체 레 같이 봐 이봐 랑가 뻬 가샤 이내레 샘쿠 양고 채워래 삼제 셰지 녜제 고 대바니 아니
0: 알레 랑가 가 데두 셰 가르니에나 참바여베
1: 제라세 아니